문턱은 넘어서면 어지러워 내게 편한 나의 경계선이어서 심장만 어지럽혀 치워둔 쓸모없는 감정은 먼지 덮여 여길 벗어나면 죽음 익숙한 슬픔보다 낯선 행복이 더 싫어서 걸음버린 나 헌신발이 될까만 겁이 나 세상 세월 사람 날 꺾어 신어서 잊고 있어 문 앞에 수북히 쌓인 신문과 고지서처럼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생각 요구들 내 앞에 늘어놓지 마 This is my home, leave me alone

내게 행복할 자격 있을까? 난 왜 얕은 상처 속에도 깊이 빠져 있을까? 사는 건 누구에게나 화살세례지만 나만 왜 맘에 달라붙은 관역이 클까? 감정이 극과 극 달리고 걸음 느린 난 뒤떨어져 숨 막히고 내 맘을 못 줘 세상을 놓쳐 몇 걸음 위 행복인데 스스로 한 단씩 계단을 높여 누구에겐 두려운 일 하지만 내겐 웃음보다 자연스러운 일 사람이 운다는 것은 참을수록 길게 내뱉게만 되는 그저 그런 숨 같은 일 Let me breathe 슬픔이 내 집이잖아 머물래 난 제자리에 잠시 행복 속으로 외출해도 반드시 귀가할 맘인걸 이젠 알기에

기회가 되었죠. 무너지는 내게 에너지가 되었죠. Please help me get up again. Yeah, 들리는 내 목소리가. Please won't you hold me now.